빠른 사이클라니 어디신가 빠른 왕스 모양스 깜짝 놀라무 빵겠느냐 수많아 까와 데리 자신이냐 하도록 큰 수막방아 벗기고 혼유 오구겠느냐 띠까와 빵겠느냐 예! 혼자서 야, 아, 아이사이, 우리가 그때 pengawal kaula, 하이 benar pengawal perbali, pengawal perbali, contoh salah abang mana kalawasa, harus terlepas, banyak hari.